is 8 o'clock on the hour. Current temperatures outside studio is 63 degrees. 영화대상 짱기 코란시 시절로 K3B 89.7 FM 떠나니 짜게리에 제비리게 라스 캔스 아르토 이에 스트레티노 아트하기 이에 미스킬 아르크로 이에 인디리지스 인 뮤직 요디에고 이에 니디스 널 짠도리